아우 카나이 도나이 조도 다고부 대 카버리 마리키 징송노 노룩 조도는 어지러와 헤디 버카 함 대카카 함 야파리 람속 피로 다북니오 판다 쟁자고 무조만 판다 쟁 카나라이 베캬 하숙니 르사봉 판다 다북 파디 무조만 판다고 쟁 꼭둑 바이보 그달라이네 그릉라이네 대 노룩니 카나나 무숭 작마니 그쌈 힌디 토케 대 꼭 버럭 르사봉

0: 그래서 막만에 교방 갔던 거 교방 거 하나 거기야 이제 미친 사람이 뭐좀 막만에 아 거기 하나 뭐좀 나르자고 듣지 아기 아까 사람이요 방글라데시 학교에다가 너 저희 어산에 다와 그렇고 어산에 자더라 그러고라요
1: 응.
0: 빨아 그까이 그 보달 그까 방글라 보달글라 저희 아기원가 뭐 불고 파키스탄바이 코스 파키스탄 주다 불고 진 빨아보고 아양 방글라데시 카르이 정패대나로 아거로 진짜 진아마 바보 정말 진짜 그렇던가요 자세히 어사서서요 아프고 간날라요 커버할라요.
1: 어.
0: 자이 아무나 아들어 한다. 만화 안 되나 이제 모두 많다. 아니 아마 정말 아픈다 이상해. 자 사실 녹음해서 건 어그라시 보고.
1: 어.
0: 하고 참한 아슬레토 서로 정말 유한 아파이터.
1: 어.
0: 아버지 안서 참하나 많이. 나로 아줌마 말이다. 그 안에 그래 고수 지금 지금 지금 한거봐 마부터 막 참례지네다. 그 참례 말이야. 그 배만이 가는 거 한번 아줌마 말. 그래서 그것도 그거야. 그 아부나 넌 차례우 양거 내모나야 아줌마니 어로보 내체기다 나오리로 허장마다. 그 아자 그런 나이 무슨 그래 참가 그래 참보이. 그 한비생 비생 그거 살 사망 사망 사망 아들 아버지가 바이트한다.
2: 아버지
0: 모두 만나 건너 번호는 사이막 나리가타이 그날 정말 로고 하나 바이크나
1: 그래서
0: 로고 르사몽 거 당사 그날씨는
1: 차림 뭐뭐
0: 로고 르사몽 가까이 대답 대답 어 로고 통계 그날 가까이 언니 자신 바이 하니까 보 그래서 르사몽 가까이
1: 산인데올
0: 아프나 들을 거 바리 두 수만이 해 르사만이
1: 아우 한바이 아우 파리게징 어제라워 르삽 문카나 레만에 부각 탕라야는 চিনি বাই অন লক্ষ্মী ব খানাম জুমজাক মানে রেসাব মং খাকলায় অবন সাকা ব রামতেরি গঙ্গা মেলে নি রেসাব মং বখানাম জুমজাক মানে লতা মঙ্গেশকর নি ব সাকাবা ফারি ও রেসাব মং খা তত রেসাব মনে যেন খালায় রেসাব মং খা খাই নাই